0: 公鸡尾是亲爱小姐，卖包卖包，看公鸡尾是亲爱小姐，还多那么更多旁边说小姐，好，来来来来，好好，看公鸡尾是亲爱小姐，
1: 来一下，
0: 好好好，看多那么更多旁边说小姐啊，好好，来了。
2: 共军已经威胁到了西安。
0: 那天，
2: 昨天，
0: 快报，今天晚上看共军威胁西安消息。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报，快